아든투 사람 테르직 롱포 비니아 사람 테케 파가선 아모에 깡루말링 람테케만 파가툼케 속테 게초담 아후 방 택둔 록나 부라 소가롱케 딩 무초 아탈롬 마테 아라이롱시 초담지 아소가롱 딩렌로테 아모잉 룸포 안케 소가헴푸 택 롱레로 Penanga munit ke lason si kecholong ji teklor adim si kaita dam ji lapen kali kalang ta alam kroidon ji. Alam lapen abidi mehenu puke matha telo lason apansi kipudam. Lasi sarlam te pulo pakason amoy kang lingalum. Pinya sarlam teke lapanik chalo.

0: 띠랭 아밤 강투밀 로짠 돌진 혼메란 암띠랭 아밤 강투밀 로짠 돌진 혼메란 리지주담 짤남 생도랑 마낭 오 봉로 프리한양 리가지유 알람네 생위 도랑께 생도 이낭판 넌전 판테 랍당에 마나이 모낭클랑 생도 이낭판 넌전 판테 랍당 마나이 모낭클랑 리지통웩 로 낭 봉 루 프리 한 양 오 봉 루 절 리 양 니 낭 주 아 절 남 마 나이 모 낭 클랑 리 지 똥 떼 지 랑 예 산 땅 아 봉 양 니 론 마이 담 지 랑 리치 똥떼 지랑 산땅아 봉양 내론 마이담 지랑 라이레 적완 떼모치 똥빈 로낭 오사미네 빼낭 리치 로투보함 댕기모 롱상 리정미타후담 이 먼지어소 개방계 먼지어낭 야팡 리정미타후담 먼지어소 개방 먼지어낭 야팡계 이주상 글램잠 봉사미니 빼낭 봉사미낭 빼니 บางจีทันปาลัมเทจีปูเป็นนันเทนักโสมินดารเพบงสามีนังเป็นเนเดโดติเกจีเทนักโสมินดารเพบงสามีนังเป็นเนโดติเกจีเทเกเสงจีออย nang ne sa mi nang pen ni
1: lun bare ma jame ek long pen ke pat si nang tum kar ju long ji la ke che ma rong pi pi kilun lang he wo dan di ke plang alun o so ka chi ru alun ajur pen tang te arju sena